0: 갈대 없을까?
1: 아니, 갈대 이마. 아니,
0: 건강해.
2: Bukim Habaim, Limsibat Purim, Hinei Eli Indiani, the Mordechai Hayudi, Yankale Japani, the Yelej Hitchapes, the Havila Shel Bisli. Achav, Shvu Yeladim, Vnashir Biyachad, Shir Purim.